0: 안가라 으시라니키요. 다이어 밤만 희력대 안가라.
1: 그비노담을 나하트로 근심아 박두시 권육판 진행하느라마 밤만
2: 들려가세 안가라 안아쿠마
1: 디탐피누운 꿈만가세
2: 꿈만
0: Lawas pisan Sugriwa. Di mana wai?
1: Ya kitu tewe aino sedih mas. Aino perih mas. Malu me lantaran apruk-aprukan di alas pinggang di ngasala.
0: Cik akang oge cik atuh sadar jasana.